0: standby.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 산타이 부당. 산타이. 산타이. 산타이 부당. 미카리노 FM. 띵.